고고고고 어빈 파운 이름이다 카노 우비차나 온페북한 할렐루야 아 야세야 티야야 낙통 먼저 고프리산에 여배면 치자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면 베라치사오 오예 나왔어요